나라 수보 리 소시마과 과조시마과 요니 도모 제구주과 와지 와가치 디마니 요 가사 조사하니마 고아부동아 아무니 요 모과 과비 과조시 자시다니부 디아사 초조하니마 대고루 도모도마데 나나갈레 아무니 가치 제구마과 조마라 벨로티디주마 나나갈레

나나스 보 라하바 모과 과즈니 과달로 모과마니 아므 라소부 아크미니 만다와 아므냐 제스 티초나비 리포니 샤다 라하바 과즈니 과달로 하바 니사 돌라 벨로디티주마 나나갈레

오이래 오이노 뭐도 롱땡마이 람암 퍼봉자의 뜨니 낭디자낭고라 뎨봉히약멍하이 고자이 고쩌로이 쩌꽝황호이 따포 뜬고라 빈가로 은캄데노.

나나수보 라하바 모과 과주니 과다로 모과마니 아무 나수부 아크미니 만다와 아무니 아지수 디초나비 리포니 샤다 라하바 과주니 과다로 하바 니사 돌라 벨로디 디주마 나나갈레

나나스보 따대니 아크 도무층아 하니 아니에 고쟁아베그 로라로 하니마데 미리마다 아무모과 티주마과비 따대 도무레 따대 샤무레 포여호부니 과달로 모과 따대 도무벨로 티티주마 나나가레

나나스 보 리소시마과 과조시마과 요니 동무 제구주과 와지 와가치 디마니에 요 가사 조사 하니마 고아부동아 아무니에 요 모과 과비 과조시 자시다니부 디아사 초주 하니마 대고루 동무도마데 나나갈레 아무니에 가치 제고마과 조마라 벨로워티디주마 나나갈레